0: 아래 걸보대주. 히라. 네스카리.
1: 유다라게 게 아로나 모르.
0: 아로호 사리가 받았어? 어버로호 사리가 받았어. 샌다 사다바가리사.
1: 저
0: 파트 코드 비데. 네. 사게 사리고
2: Challenge.